0: 停！我！蒋门神在此！
1: 蒋门神，你这个狗贼，终于滚出来了！快把我那三个兄弟给放出来，老娘我今天就饶了你的狗命！<笑>你的三个兄弟已经被我炖了。什么？
0: 他们炖在锅里头！
1: 你害了我那三个兄弟！
0: 婆娘，我要把你炖了！
1: 拿命来！哎，
0: 拿上来！啊！呀！
1: 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